0: 아가씨가 도나의 딸이군.
1: 네.
2: 오, 난 정말 몰랐었네. 어쩐지 나 지읽더라니. 소피? 아, 저 소피야?
1: 그냥 소피예요.
2: 맞아, 소피아는 그리스식 이름이야. 우리 이모 할머니 이름이 소피아였지.
1: 소피아라는 분의 이름을 땄대요.
0: 도난 어딨지 만나보고 싶은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.
2: 어, 그래, 우리를 다 초대하다니 참 고마운 일이야.
1: 아니, 저기 그러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비밀이에요. 초청장은 제가 보냈거든요. 엄마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.
0: 잠깐만 소피, 그러니까 날 초대한 게 도나가 아니라는 얘기야?
1: 네, 그러니까 그냥 휴가차 오신 척 해주세요. 물론 결혼식에서 아저씨들을 모두 보고 엄마가 조금 놀라시겠지만 비밀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면 돼요.
0: 하지만

0: 것봐 소피. 난 아가씨 이 깜짝쇼를 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아가씨 엄마를 맨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엄만 두 번 다시 날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.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낸 게 아가씨라면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.
1: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. 전 아저씨가 여기 계셨으면 해요.
0: 왜?
1: 왜냐면 제 결혼식이니까요. 그리고 전 우리 모두 친구가 되길 바래요.
0: 아가씨 진짜 말괄량이로고 엄마보다 한술 더 떠. 우리 아들 녀석들이랑 만나보지 않은 게 다행이야. 틀림없이 아가씨가 망쳐놨을 테니까.
1: 아들 녀석들 애들이 있으세요?
0: 그래 두 녀석 있지. 진짜 언제 이리 한번 데려와 봤으면 좋겠고.
1: 우리 엄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것처럼 말이죠.